0: 我们要扶庄，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
1: 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
0: 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。扶庄就是扶你，扶庄就是扶你
1: 哥，你说咱们舵爷怎么还不发信号呢？天都快亮了。
2: 舵爷自有安排，我们等着就是了。